받지 말고 하나 둘이 받는 듯이 여느 수물이 받는 듯이 아이벅이고 내잔다 이명춘아 자명춘아 서해 바다에 있다가 동해 바다에 새끼 칠라